0: 발로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부리고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왕하로 고가라마라 부르고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노래가 미래도 황야망이야 아우유 디제이 거주다
1: 어른님
0: 뭐 우주 디제이 비로 우루가 니 많이 고구잘미